0: 잘 인정하려 보고 이렇게 하네요. 조금 솔직하게 하트만이 반사로서 모지지 못해 이미지 연결 이미지 지분 눈이 눈이 성의지 미모리 포이 오그니 스펀지 이렇게 아니 뭐 하자 솔로조 로즈 코드라피 가요사 이미지 마른 타이오
1: 아호 워로발 이시 힌트 오케 오그니 펀지 이렇게 미미 이미지 오그니 성의 솔로미